0: 구라, 구라, 너 그래? 응? 부모님 살아야겠지?
1: 나 말이 서서 오지.
0: 공포하오나인다? 배터리 뒤대나 봐 달나 버리니 서서 보내고 꺼나 봐. 가리 서깔고 꺼미집어세? 어, 네 버터리 우티도나기 줄리 우퍼에 고리기 럭키 되지? 아, 우티야. 루티 가이 빠니 또 빼삐.
2: 아니, 아니, 아니, 버리죠, 버리죠. 라, 뭐에 마돌 테고 럭키 되게 하세? 티켓으로 있어, 티켓으로 있어. 너, 뭐 하도 너. 헤이 헤이 헤이 하스 하스 하스 야 너가 봐라 아직 칼에 뽀하라 도우지 구하라 골라 뭐 빠리다
0: 헤이 하스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구라, 에 구라, 에 가루 왔을래기?
1: 구라벨, 너도 고주딜라. 고일라 아지 라티레 초라나 해보. 가보다 허바고 보실라니.
0: 자, 허바로 타봐 허보. 시건 로키 빠리봐. 다한테 지금도 서부었지. 조로 고디 가라. 너 가봐지.
2: 헤이 헤이 헤이, 베일라, 베일.
0: दौचीर तो पंजरा को बाहर जना पड़ी आज रात तमाम नाट कर अरे डिबिले तो तेल ना अंधारिया है मेघ खंडे उठे ना कौन जदि दिटपा गड़ी पड़े ना ये घर भाषव तीन वर्ष है छाण है चाल कणा ही रात तारा दूची दुसु करमी आ कौन गुरो, ए गुरो, ए सुनो जो गुरो।
1: ओहो, कहें कि डाकुचु?
0: किसी सुनी पर नो, ओंडा गुड़ा छुआ फुटले नी, सही तुम्हें बुआटा ऐसी नौर पौर हो जी, गुरो, ए गुरो, आयलो, आउटिया, देखिवा, मुँह तो, रो, मुँह ढांकना डाकुले।